0: 다량네.
1: 블랙본. 네. 틀릭 서본 운동은 그 들어오면 되는 버릇이 나네. 빨리 가오라 가라 비놀 살아프게 되나느냐 올라지는 그런 비놀 빨리 가라오 운하지는 넥스 빨리 가라오 운하지는 메라 빨리 가라오 운하지는 나우 빨리 가라오 운하지는 올라지는 이겹바나 올라지는 운하지는 እናውቅ ይገባል እንከተል ይገባል ይገባል ይገባል እንረዳ ይገባል እውነት እውነት ብቻ ነው ሌላ እውነት የለም እውነት ብቻ ነው እውነት ሳምናት እውነት እውነት ብቻ ነው እዛ ላሲቸር ካስማስ ወሬን በዜማ እንጂ ወሬ እንደ ዋይበች ታጋሹ አቡሹ አይሰራ ደግሞ